사지. 아들도 아니, 무터 그리랬겠지. 우리 마발이, 이래끼 칠 때, 무랑자 군대 받지나. 이사, 가리 뺐다. 아따 참, 에이, 하나 땐니지. 따고 입었어. 아들도 참니, 에이, 맛. 허리볼, 허리볼, 허리볼, 허리볼, 허리볼. 무릎쪽, 머리머리, 그래, 아무리 넥체제. 아니, 마마, 아니. 아들도 낫지. 아니다 제 룰데이잖아. 나랑 그렇게 저번을 털어버렸지. 마스 마스 아무래 액동 사업 보리시카르 이겨지. 캐러시네 시시타 갠티 우지 말벗들글로 오나나 그것도 아니 솔레텐 예니지 이발 깨태보리 자에 저도 난나 크리스나 자나